0: 야 왔냐?
1: 어.
0: 야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?
1: 어 여자친구 생긴 거 어떻게 알았냐?
0: 걔 이름 티나 아니야? 티나?
1: 어
0: 티나 맞지?
1: 티나 알아? 여기 어. 코미터 재밌고
0: 어, 걔 소문 진짜 안 좋던데?
1: 무슨 소리야
0: 아니야 진짜 애들 다 알아
1: 티나 맞아?
0: 어 이 친구도 알던데
1: 아니야
2: 야, 티나?
0: 어 티나
2: 아 휴 내가 걔 아는 여자인데 어. 걔는 머리 좋은 이런 것만 밝히는 그런 여자야
1: 어. 야 니네 오해야 이거 근데 얘 교포냐?
0: 래퍼야?
2: 널지네
1: 얘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티나 그런 게 아닌데
0: 아 그러면 아 됐고 그럼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
1: 네 들어봐

0: 몰라
1: 누가 널 홀리는지 나는 잘 알아 티 안 내려 하는 널 보면 더 마음 아파 그래서 나는 너의 앞에서 웃기만 했지 마치 너의 기분에 대해 무심한 햇빛 세상은 약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해져가는 너를 보며 나 욕했어 너무 힘든 너 무슨 말 하겠니 내